시대 아주 네게사 캐네디언 아데 인트가 하스틴 링고 데야스 아주 디콘 아주 컴퓨터 비에 시 아주다 예스 도다 콘이야 베스바나 안다 자키다 이신이 이야반 한니라다 니라 에 아주 이야 Lethal this knee, a arge ea, it's a down shame. This thing don't watch it, bohi naho, kea, dahis ago. A corner dasa, kea, go, co ea, banahani sada nila. A sheet ea arge bahins, in de nigo ea, unished, annoye, dahto, zida nila. A arge ea, diza da, arge ea. She had all an hui ahi. Aja ea.